0: 마 상대 허리발 말라이 나네 사든 사든 야실레 야그라 라마 키부 허리레 도와네 라마 상대 허리발 말라이 나네 사든 허리발 말라이 나네 사든 당가 샤구이박 꺾어보 강나 사대 사대 여실레 불러고 샤대 사대 여실 불러고 샤대
1: 아수저티 카나바니 르사몽 사바이 르사작 르사몽 너로 거랑토 시니마 카나 카클라요 2326253 কক্তুক নাম্বার মোবাইল ইউজার 03 81 অকুট নাম্বার নানি তাপক দিয়ে

가방 타고 대북수준 노르크나이동의 FM 우주연도 살서 윈도우가에건 101.6 메가하르츠 감통대링 동락과 감통나박인 녹래 탐탐은 사이뚝 녹래 에 탐탐은 그이 사몽클라이동 가방 타고 대북수준 노르크 사오리만 2326253 꼭등 넘버 감통난 인간께 랑포샤보 아지나나고 랑포샤 아지나 인간께 하방니 가방마 셉사보동 하방니 셉삽니 비싱 뭐 능 가방마 룬나 하리보 아 능 바이튼의 약공과 바세면 아원 세시강 능 룬나 하나 세강 세강 불려 트레이닝 칼라이나 능 트레이닝 칼라이강께 능 아 트레이닝 노트이네 능 사몽 칼라이마노 사티비켓 마네 사티비켓 마강께 능 룬 애플라이 칼라이마노 룬 애플라이 칼라이강께 따보 와그란다 능 꼭너 상으로 와 구원 떡 따꿈 제스바 능등 능 아무니 바그냐이 디아디 와 아디 하이코 아사가 워 탕이니 애니멀의 하즈밴드리 워 탕이니 하이카바 보쇼 하스파탈 탕이니 버고 말아이디 하이카바 가나기니니 지 애니멀의 하즈밴드리 오피스 통과 아르본 탕이니 말아이디 야디디 아르 탕이니 말아이디 아르 탕이니 말아이 캔케 버고 바이 borong thane kaisa application ri ning training khalaina ni bagine tamung work runani training phanang ko pon do thung tok ta kum pano jesa pano work ni bagai training nah kang kang ke ar kina kore training rajang nai training ni ya ko lo nang apply khala mane apply khala kang ke ning afur ke 50% jor tui no no subsidy mane mano chodo subsidy chimin na singi tong kang la neng amune bagani kaham ke training na hadi na haman ja kolo nang jasabo jang imano pun tok tak kun wag jasabo nang jasabo nerdi afro nang rekhang khang ki jeti ke training na haja nang boni kaham hai me bo sai manai amoi baksa baksa nang ji lun na hamane amo bo recover khalai manai labo banbo andai amune baki 이 샤넬 자이톱나 망나이